0: 먹으면 되죠. 그러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 시원할래요?
1: 아니 얘 떨어 놀아라. 보시라서 멀리 우탈래요.
0: 못할려.
1: 아니 말라고 할지니.
0: 못 없으면 하는 거예요. 우리 만나는 게 아니라.